난 과정 쪽으로 남식 니스리 나슬라이나 차르삼슨 밥지리 조정 고르트기 앵급 제니 고르트기 앵급 지스마티 스타팅이 나 넘버 바탕이나 차르삼슨 밥지리 조정 고르트기 앵급 지기니 고르트기 앵급 제티가 와티 델링카이나 남 마르파탕이나 차르삼슨 밥지리 조정 고르트기 앵급 거니 고르트기 앵급 종아와티 공후구사클이나 차르삼슨 밥지리 조정 고르트기 앵급 지기니 고르트기 앵급 지스마티 다브지기사클이나 차르삼슨 밥바탕이나 차름정슨 밥르 제르지리 조정 고르트기 앵급니니 고르트기 앵급 거그와티 유슈구사클이나 Chara Sansun Bab Jiri, Chotong Gorti Gengib Jini, Gorti Gengib Junga Wati. Tungurang Sakhine Na Chara Sansun Bab Jiri, Chotong Gorti Gengib Gini, Gorti Gengib Jini Wati. Na Gormug Sakhine Na Namrib Jiri, Chotong Gorti Gengib Dini, Gorti Gengib Jibdin Wati. Tungurkurg Sakhine Na Chara Sansun Bab Jiri, Chotong Gorti Gengib Dini, Gorti Gengib Jigsum Wati. Huandong Sakhine Na Chara Sansun Bab Jiri, Chotong Gorti Gengib Dini, Gorti Gengib Jigsum Wati. Piyang Sakhine Na Namar Patanga, Nachar Sansum Babjiri, Totong Kortigang of Jenny, Kortigang of Jigsumati, Hutu Sakandina, Namar Patanga, Nachar Chonchon Babjiri, Totong Kortigang of Denny, Kortigang of Jiniwati, Minhug Sakandina, Namar Patanga, Nachar Sansum Babjiri, Totong Kortigang of Jigsumni, Kortigang of Jibdinavati, Walunga Sakalina, Chara Sansum Babjiri, Totong Kortigang Girgani, Kortigang of Jigawati, Chunghag Sakalina, Chara Sansum Babjiri, Totong Kortigang of Jigini, Kortigang of Jibdinavati, Chakaga Sakalina, Chara Sansun Babjiri, Totong Kortigang of Jigchini, Kortigang of Jibdinavati, Janzaga Sakalina, Chara Sansun Babjiri, Totong Kortigang of Jigchini, Kortigang of Jetigwati.

담친자 자울음 처비 디르브 제랑 그자 사르충가 담릉 고비 데릉 근저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기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디친 데치니 아자쿱 커게 참튼가 아능아타라 니마 흐슴도 모즈가 아능아요 그 와르킴 데잉 다야르마란 롬킨당 마창란다 하짱 제망한 요군 사퍼다 그주 옐쿠르당 다르쿠르가 사츠긴달라 마창란다 하짱 망누 아 겐치 히스테 아 디스탑킨 체망 공가 럭츠트 나츠 온르즈람톤 글렌슨 디낭니 디진타타 디친당 공승 양나 아다니틀 아 좀 다성마가 돈능에 고노 샤반데르 미다 등이 카터는 좀 그랬은 덤물이 리그 오너다 되는 걸 했은 아니 나양이 저 담출 디칭 롱우당 되다 등이 담들 된적지 안 너무 그런 지증이 되니 아다 갑다이 나양 아다 근그 그긴 롱그 람등도 고디게 주 양나 로고데 와르컴 데 냠족구사 돈능 샤고산디 라카양 어소소 그 지가 돈능의 예치를 삼다 등이 나타오 그랬은 지 고디게 코너 전화 되는 걸 했은 데가 단시르 켄도이나 냐긍 테랑엔 아 코인이나 위슈 워르그랑 총클 쳔머리 안덤들 도듬지 덤느니르토 아르친다가 니르토 바릴라 테나 냐긍 테랑랑 아니기 카브데크르 와르컴 데잉 아다 쳔라 남바그 아니엔다팅이 다랑닐 사강즈간 요그욕가 양나 일강즈간 조준 차르진 탱게 요크 아 데릭 다 소소 그게 롱달아잉 스탑디스틴 유라 소소 야르마란 로우티 와르컴 데잉 덤들 덴지간 줄라카 스탑디라 알망즈르 가즈 튼주라 사퍼르트그추 담출 티칭가 와르컴데 아타 초랑일링 강즈간 요군나 양나 강즈간 조준 차지오구나 디 람트크라 소카즈 고브디기다팅이 야르마라티긴 조지나 소소고 덴정들라잉 람드그즈가 니진 테브크 디스탑그다 자치 칼와탕 자치 람로 소소고 아추 레츤데조 냐니 레츤디 토니 디 진트샤코노 디 진트랑고도 디 진트잉 카차르 기트크나튼더가 가즈르동샤콘더가 소소고 냐니나 나그토니잉 냥디기 차요니 아 토니잉 하창 답데이니 안드무 니가즈게 카모 통고 크트나 와르킴드니 쳇퉁와가 데랑 그 단시 근능가 카브른다 탁퉁카나 고록 으치냠게 카브르넬렌주이 야 데모
1: 데모 도드 바추 데모
0: 데모 리카게 테상게 토네 아추렌슨다 그 잔드 땅레이노 과딘 체시네고
1: 야야야 미츠몽치
0: 야 특제치드나 아 데랑 손지나 아니기다 담칠 티칭 워크업 근듬들 데인지그진 너무 그랑즈즈 고디건다 먼저거래 담칠 티친데 통곡 안도준 손지나양 주다 라리자 급그 참튼그 능하게 능가능아 총티그르크 아 다디스트노 너무 공성가 워크업즈그 나난데잉 다니야마라 요군 단종어런데 제망한 요군음스 예스쿨사츠그라다 담무타사세지 안도무그니데잉 아 단종어런다 하청 Manga yuwani, tiyanchika da nirlam tang zholman la suqqa tsatsi ka mungzga na yang chika Ruwa randa jiamung la suqna, ulan kurkan tsangkarandara Ramjin ta jeche yinni Dilikin ramjil denjiq shukhanda yang tohnang ego nima tsika Ramjil ka chikgu nda seji yang na tongchin la suqqa nda yang Zu dixin nara seji nara nye mungriga warkim da yang Dijin ta mjung thanu gu namu ga Nga nabtun da yang mga dati ngi Nga tsi ta jiamung gu ngara qasata Nda tawa ka langzhiz kubrik nara Dina ta chorang ni ka Shabaga nyamnyong tang, chabkong tang, da lorere zinta adamchoo ka terka warkam di rimdil nyertag pao shukhna yang dan rongwara, yangna lamtkara, yangna todum kushuqa gochik kandagz iyon na yangna nyo so so gun rongwong di yang nyamchoo gusa tong nungsha gusa kandagz gun na di kone kabdaz gina
1: Yaya yandu nipar Da tomar, da terang ka jirtka da namshir ka nitsir ka tome yon ke chan dhudu ziki jatang ka yangha chena ngusu ku sacha yi jamaali ku sacha yana yang donju ku kawan babji ka dindra ka yon nitsin dung dine da kalu wasu yana yang chi yandu mandu ziwi ka sifu na da namshir ka nitsir tong yang lam ka nitsir ka dusu ku daji na tuchin rong jiri da di yon ka dhuga cha da perang ka gansim di nong ka kuru ku zuwa na da damchuk tuchin ka sifu na rimdu ka dindra wasi da jir ka ngusu ku yi damchuk tuchin yaga chena jarchi ku tuchin chong chong dhuri da yin ka sifu yana yon Tā līdhū kī mānā yīnā chokwa, lō mā sī yīnā chokwa, tīndhī yīdhī chirā wā, nōngā yīndhī kī tīndhī kī kāwā dhū, tīndhī yīrī. Tī yōng kī yāngā chīnā chō mā tī, tā wā yāndhū māndhū jīngkī yōng, mā wā mōmbu yōrī, tī yō pī kī yōng kī, tā kā lō wā sī yīnā chokwa, tā xiong rō mōng sō sū yī, tā lō mā jā yīndhā, lō mā yī. Zayong ganda tusu yu tika su yina yung kalwa suhu nyamjok nungu sa zuo na jiri zana dan rimdruk ki dianjak ki teniri. Jiri ngu suhu rimdruk ki dianjak toni ki tong tong siku sa zuo na jiri zana dan ngu suhu yergun rojian ra yimi yaga chena da sacha yimi lan rui ka su yina yung tomar jiri zana rongro su suhu mandu hong hong da da yi sacha lan rui ka su yina yung chik lam ki nitsir to nam chik nitsir to da jina da zu chi rong jiri da jiri yaga chena ngu suhu lam yi nitsir to suhu ma xina loo da da lam chik jenda Tāne lāṃ kūrkū tā gōdōng yō jīn rā tā tōmō rā yō nī jā lōng kūrkū jīg chī wī kā sī yō nā yō.

농구 라지 칼로아이나 요치 치통 딘피스 칼로아 롱크 논득 젠다 다틴디 치로 치통 딘피스 칼로아지 다틴디 논득 카체나 롱크 그 통체 경제라 탄다 요요 사마리 제링이 하치는 무슨 그 다단지 타그로 논도아 카세나 요 다 롱크 그 지금 뭐죠 지금 롱크 그 탄다 노 나니 그 롱크 논득 젠다 다 제자 도서요나 요 다 롱크 그 도스 선선나 요 잡지 지미지 그 딘디 소요 요리 근데 애들 카세 하치는 무슨 도서요나 요 지금 양적 진보죠 농구 자리 이용케 하치는 자치 칼로아 나바야 하치는 다 롱크 그 카세나 요 조타
어다 카프르크 닌젠다 카프르크 담친큰 제젠다 디니 뇽체가 연두만니 제젠다 다든지 칼로 온가 시즈가 강 시즈구나 던디서 온론스다 디니 에드카시네요

칼로아츠 당머링이 하잖아 주 롱크 구이가스 다주 카퍼즈 제고나 어디니 주 운종체 농조 단종체 제고나 니니 주 따다야 하잖아 담친즈 거고나 도머 제르잖아 주 람 쿠용 사도 어야 니니 람 득데사즈 다 롱크 구이가스 쿠용 사즈나 옌파로와 롱크 통요나요 디엘요 하잖아 바치 무즈그지 산슴절라 디티치는 것 다 주롱크 카퍼즈 제고나 주고 주롱크 겐친 단춘 거고나 저것들이 있잖아요. 다 롱크르쿠이 고르잔 로시 가스가냐 같이는 다 투수금네티제나 저자는 무슨고다 짐질이 큰거 만아츠고야 같이는 리와치키 티체르데나 롱크르쿠이 가스가 카파니미니제나 다츠오리 다탄고 텐디스 온타롱 키키캬투는 티 짐지 저자는 무슨고 카프리야 같이는 다 롱크르쿠이 같이는 레우르크 직 지가스야 토토므르크 카파니미니제나 텐디나 롱크르쿠이 같이는 쇼라와도 남크이가나 쫑츠 다나요나 요추 카파몰 요소는 제르젠 다운론코르나 조키 치위가 디온기가 제나오 두수고 토니오 동체 중진다 다나요 요사리 디온코 두수고 토니 소마 그냥 줘야 부지 농지 근데 절대로 되는 것으로 다다야 같잖아 아 게스미토 요나 제르잖아 다 로나 말로 비히 히바 단다리나 요 제르잖아 다 로글 로글론코르 다 курхиньо джемон джемор джемтичер дата лонкурк тенда лонкурк зода хатусина ёнчер дана тати кочо могу джендате тени тире янгач ончо могу дже та тенде дичен ко ёлам ниду касина ё консу ян хачена цонгу пиги читчер дента тусуну кочо могу дже яна ё ончо могу дже та тати гронжин ко лонкури дичен ко та шондо монсо мозем тусу лонку тела ц кучу тени ко джемон джемор джемтичер тих тони хачена Somaga nyamjyo nungu sa zuwa na jirzana ta Chu lungku, logu lungku yinga chino chu nyengo kunyo jimnika Ongshon na gar jimnika Chu di lamno nindu kapsu ku lungku ka tongchin chi Tsabche zu xiong sona Ata chu jarkab ku nyengo tosu mido yo Tsabche chiong xie jimnika Dindiga nitsar yon yo ka Di ongki yinga chino di kunki tong Dindra Dene tosu la jirzana ta Mo misa tong ta dekir ka susu мамисага дия кырсусуна жердемтати логлонкурто суна ёнду чозикна базарида мега ёлам кнони та ёнзун чиви ламсамто деме ёлам нони тати логлонкурти кориен дом чозикти дикна базу сунда тиоки ячине ячин калова на бату суху тони ё няжо лонкуса зу тирта тихи тони лонкурку тонже консона ё нингото дине оншон де чеоми пи у гони жердемта лонкурку тонче ё ямбаро ва лонкурку тони жепти тиндичи суна та нинго

0: rmanzhar zaksim jim jung kong na cae suk gim jung kong dang tang duk gim jung kong avdi shil jim jung kong yin la nga zu tamung ga paag si yin bi nga zi nyam da hsang sim jung kong song ju dang zih zhen jil
1: xtam jia bian ba re re na di jim bo zha yin
2: 这不扎这人呢刚中这三个洞也让咱上这边的卡巴江哥这个等本土南巴等龙城等扎进等个三困汉街去南巴可可么怎啊大大切切个查清没个嘎顿等大陆南边四四门新版的我说错人将这个年轻坑我这个龙城个刚中山龙个连成因这人个刚中山龙个连成的我切切个兰东镇等松这个西岸刚上南吉林
3: 레토바남바
1: 담담
2: 왜 간라 데모
4: 아 돈든 바초 데모
2: 데모인 데모인 테런 사바게 테슨 그 초닝 업 샹데 당리 노 티지 시시니 긴 아
4: 다초 거든치
2: 어떻게나 간라 타월 손지나 테런 아니가 조진 긴나 다 머르 탄데 야튼 컨들 차튼 그 존데 그 니슬 코르지리 다 너무 그 조지즈 땡클이 너무 어떻게 다마 간라 타월 손냐 토머 타 치추 런 그 데와 그 니슬 치즈 모틀이나
4: 당아 안고도 우리 롱튼 그 달럭 롱튼 그 남마 유츠 바이슈지 니냐
2: 啊，现在的啊，排练呢，我都打了的。这个，啊，这个，他们，他们从那个我们从广东去那边，从那边，这个，他们每个人都要从各地各地的，啊，这个，他们每个人都要从各地各地的，啊，往前投入一种速度呢，啊，但是他，啊，他们比当过你大中央的上面吧。
4: 아다작터라
2: 제제제
4: 아, 다 남동의 돈이 다 문진 지우 나다. 다 로지 나가 없어. 다 양다 비슷하다. 아, 다 뜨게 치르근데 걱정이 되고 단도 무슨 그 돈이 뜨게 걱정이 뭐.
2: 네.
4: 아, 때 옛날 때 도머링 애치기 열초도 리치 당고체 대가 그 걱정도 있는. 아, 팀 초설 그 당의치 초용 그 때 리치 바 용 거 걱정이 있는 거가 커다 좋은 거 건데 다 침크가 길긴 단대이
2: 당연히

0: 다지기 종절 시에 특별한 쇼크
1: 단다가 토니 다 좋은데 뭐 당일치 여촌도 다 이 쇼리를 뭐 아 되게 다 녹을지 되게나 되게 다 뒤쪽급이었나 되게 얄카리 다 얄칸데 녹화 망송도 다 산치가 되게 르트르기메 그리 다 알라당 놈아 그리 다 르모 오타미 송 그리
0: 댕기 댕기
1: 아 니서 때문에 그리 다 되게 담니 이제 건데 다 미치기 넘들스타 못됐어 요거 더요나 당의치 여성들나 되게 다 토크 그렇게 대적 상각이 다 다톡니 송이 되게 대적 상각 너무 요모
0: 제제제
1: 아 보고 대적 상각인데 다 지금 나 되게 대학간이 신이 잡버트 지건데 다 사찰한 거 끝이야도 아니 아 너무 그렇게 지건데 바깥은 바 되게 대학 소중 요원들이 내가 되게 도머 당의치 녹 점화송 되게 다 지건데 대화 소소 송도 좋은 다 냠치기도 그렇게 네 터사는 게 지금 송도가 난다 이도 좋은 다 소피는 때리 아, 내가 이래 준다. 네 못합 사자 못해 이래 준다. 송부 경호다. 다 제리 송부 경호. 다 첨상 이래 경호다. 너무 이래 이다. 저저가 있고 좀 너무 이래.
0: 제제제.
1: 아, 동료들 거니 값서 당했지. 청용 그 담머금 텐들 그 그렇게 다 잡담이래. 다 그 요크 템리르 그 그렇게 잡담 당다. 이렇게 그랬지. 안 대치가 되고네. 다 동물들 그 다 익차가 남니 돈다나 만족 그때 고아치 오면 그래.
0: 댕그 댕그.
1: 아 대는 같이 가고다 니부 대스던도 좋다. 혼치당 따따니가 들어야지. 담 페지당 지리라 들어야지. 아 당 혼치 까까끔 소화당 따따 비치끔 소화 니가 들어야지. 아 당 혼치 덴적면 빈 코리다. 따따 피츠 퉁용 거다. 덴적 당 코리. 야코트 노는데 들어야지. 아 대가다 동고 공천 당거다. 요츠 그게 마만 거 치트 잠드가 저거는다나. 아 니크게 가시고리 따따가
0: 아마도다나미파이노
1: 어 다다 요거 다 구글 엄진다 하정 신보 요거 다 문치디나 글록건디 덴적인데 다게 조금 덴적인데 다르 같이요니 다르 그 시도 덴적인데 콘크리트요니 다 콘크리트 사찬데 뜨무드르 뭐 아 덴적데 그게 다처냥 저기 샤올이 그다 뜨무드리
0: 제제제
1: 다 사찬데니 소테니 저거데 다 파르치르 다니마리 다 디 도리 제콘이나 저거 도리 타모 제콘나 저거 다 잡버드 아 검토 좀 섬리 제그린 콘장리 다 서스 치스 디교카 감치리 다 너무 많은 요소들 뭐
0: 리리리
1: 아 디 답고데 건데 다 늘기도 경이 다 예비 로카치 그러나 아 캡버트 방금 속신 조지 반 속서수가 아 다 자틈 다는 다 미리고 그게 자틈 다 되게 자틈 아 대진도데 건데 다 만푼 그때지
0: ᱟᱛᱟ ᱢᱟᱱᱥᱚᱱ ᱫᱮᱠᱨᱤ ᱢᱚᱥᱤᱢ ᱢᱩᱱᱡᱤᱱ ᱪᱮᱢᱵᱚ ᱛᱚᱵᱚᱠ ᱥᱟᱢᱡᱤ ᱛᱚᱢᱨᱤᱭᱟ ᱟᱛᱟ ᱢᱟᱱᱥᱚᱱ ᱛᱟᱣ ᱥᱚᱝᱜᱤᱱᱟ ᱪᱤᱪᱤ ᱛᱟᱞᱩᱱᱤ ᱡᱚᱱᱛᱮ ᱢᱟᱨᱜ ᱛᱷᱟᱱᱫᱞᱤ ᱟᱨᱛᱷᱩᱝ ᱜᱮ ᱠᱤᱱᱫᱮ ᱪᱟᱴᱷᱢ ᱫ
1: 나 요초니 요거. 아, 공거 도마다 공거 마마디다. 요초니 요거 어머 좋아지르 뭐.
0: 제.
1: 뒤로 고마 다시는 고노 지금 선선하 되구나.
0: 제.
1: 에, 뭐 들으면 초안도 크게 딱 문제를 이나 이 고노 딱 돌아 갔음 돼 뭐.
0: 제.
1: 고노는 다 갔음 이제 다 갔음도 초치 목숨 그저 보는데 뭐 좀. 그 때 전나 따도 강친 범지야. 강친 폰 갔음 남고 녀다 갔습니다. 따라차고 나도 담아가 가차리고.
0: 제.
1: 그 바로 아청도 아청콘 그 뚝까만 만들 진짜 따라차고 맞다마 맞다마 혼 그게 다시다 주신다 야라차고 돼서다. 고노만 다 갔음도 뭐 그래.
0: 제.
1: 디 그게 난이 되고니 콘크리트 소환데 그게 또 강친 범고 코스가 또 거니 또 뭐지.
0: 제.
1: 아, 대인나 되고니 다 통머릇 때 디타소 되고나 그 디르피타소가 다 삼모도 친구들이 지나 다다 지리 우크리 제가 좀 나다 하고리 뭐
0: 뎅가
1: 그래서 이 다 뜨게 돼 그게 뭐 하고 지금 산이 거나다 다다 지리 우크리 제가 좀 그래서 저도 그게 뭐 하고 지금 산이 돼 되고 나 디타도 삼모도 뭐 마트까지 거네 다 디타도 손나 지금 이 뜨지 거는 어떤 남보면나 그거인 다 관람 보면나 닮아인

0: 다 안드르기 뭐 조이 그 조가 감치 요나 양도 그 람보 드르기 조고는 또 뭐래 뭐
1: 제제
0: 아 또 뭐래 다 다버 기초단 손손이나 다 뜨무가 삼로다 가나 요다나 지고는 다 드가 디 아 다상다 제급 좀 그쪽 거니 비서 너무 드가 지고는 다 몬스 거삼 논다 지고는 다 레리 진다 지고는 다 니마 레리 진다 그게 야 몬스나 지고는 다 야라 삼로 페이지에 손 지고는 아
1: 제
0: 아, 내가 시도 여러 대인자가 이런 것 좀 왔다 들긴 적은 있다. 한서도 모르야.
1: 아지지지. 다큐랑 게 더 선진나 고인 그럼 하만드니 수식을 링긴 크리도 심은 거 선다시.
0: 아, 다 녹치기라는 거 선다. 다 녹치는 거 선다.
1: 녹치.
0: 이거 라인 녹치는 거 선다. 아.
1: 아지 다티 야르는 키 가는 샤발린다시.
0: 당아 니 니스톤 투클로 다 주니가 나가 샤기나 가지고 그래.
1: 아지.
0: 아, 그다 토머르트가 콘크르트 아토마 유스 디토가 아, 그리 리니아 유드가. 디타소 콘크르트 토만디 크게 디타소시아 디다 피르 유스온데 존다 카타 랑가. 안듬드 글람 하장난가.
1: 지.
0: 아, 다 리버크 토니 티나 리버크 자다 숨치 소르디타 소르게트무 이미즈미니 메그다. 다 디토코 토코시아나 니마크시간 조고니. 다 토무 나잔타 토무리야.
1: 지지지.
0: 아까 피타소가 유츠 그렇게 뜨정거 도칸다는 다 존이칸 소라 아 다챵버도 마마 만속거 그렇게 도칸소가 단드르 유현당 저기 손나 다 찰진 하장 난거 삼지 뜨무들이
1: 아 지지지
0: 내가 다 리십 바가 다르까 뇽거 내가 쳇속 덴작거 야 덴작면 비니 서몽요 뭐 내가 다 챵버도 리십 바 저거 저름 거 토트 조고나다 다 치린 조고다 피타소 다 치린 조고 갑디 타소나즈나 여초 따라요고 따르드다 타마요고 다디 타도 따조니 데비토다 저름고 토다 소나 다 맘타 니마 나 쥐 답조가 다 다와리리 조코다 드무리
1: 제제제 다 갑도 뜨그 쳇소라 양나 갑도 뜨그기 다 샤와 죽고노 그 고름테 셴덩즈 잡나 다스타르니 그와나 저도 숨으즈요
0: 나 단저도 할리비 치오요 상거다 아깝디 타소 타소 샤완데 디콘데 갸치 사그 타프 토 덴제가 머그 롭소 아 단코리 통팀 너무 그 나갔음 거 토고 토고 인조 오모
1: 덴거
0: 아 다시 토근데 덴제 그 토님 손나 다시 토근데 코리 니고도 하장 체그 다디 타소 손나 아 다초카 캄체리 다다데고 니스 다디 그 돈다 다 금톡 좀슴 거 돈다 디그린 콘단 거 돈다 아 다사토 지그 다가 조지 다할리바
1: 제
0: 아, 마사리. 아드게데 챵퍼터즈 고노리다. 니 레체요 시디어 프로폰 그런 프로폰이나 안드나 산숨도 그게 정신 이거 그 산숨 같이는 뭐.
1: 제.
0: 다 정신 이거 그 고노도 소문이 정신다나 다 서툰 정신 니 그게 허고 그거나 다 메체 와서는 아, 산숨 그 허고 그더니다. 아, 로지야다. 산숨도 로지 치오셔죠 그래.
1: 제
0: 다 간초 손손나 산섬나 다가 자사기 소지 침보다 다 쇼뇽아지다 제로소 갸리 손나 치톤 기브자 든치 톰지 톰르가 다 자치 담반데 스스위인 그래 다 할리비드 소지 치오도 쇼뇽아지가 다 샤토라 년나 기타소 담 니스타 든치 라가 미친 쇼아지 다도 양아 양아비도 니서 모 원뇽도 그래
1: 아지지지
0: 아 다티 타소가 티 크게 현슈 그거나 다 산섬다나 아다 덴지근디 토가지고데 다 지나 장 쇼니기 장친니가 다 다 크금 봐. 다 잡버터 다르고 돈다 세스타 돈그 단데 염승거 뜻이나 좀 거고.
1: 제제.
0: 디만거 다 콘크리 요초다 녀터디 요초 다 대비 좀 통친다 같이나 좀 거는 좀 그래.
1: 제제.
0: 아니 니 염문 그때 수치 다 당고천 몽우랑 거 산섬디 그게 덴지근디 쇼가 다 리도 몽우 다 나나네 바 고나네 바 다 갑리 몽고 제리 손은 초그 다 다츠니 치 산섬드나 다 여촌이 김대로 하자 예까
1: 아지
0: 아 되게 치라 디긴데 지고네 다 딘디 예요 여러 예 다 리십반 여러 예 여초찬 여러 예 손나 주 돈덕데 몽속고 돈덕데 초그모
1: 아지지
0: 다 산섬드나 덴적문 비카우리 몽우즈 다르나들이 잡 사송니 크게 망지 토가 되고네 치 쇼그니기 다 콘크리트 유스 땅아 땅 혀터 유스 땅아 그 다 덴적 그 산섬 그 덴적 그 샤비 껴냥아 좀 붙여 온 당시 그 먼저 약하고 돈이 된 건데 땅 할리 럭비 그 몸한 그 덴적 다 다 새로 그 덴적 제너 그 덴적 다 산섬 그 덴적 나 할리 럭비 다지 예 제지 제정 용주 도가다 리카 듣고 너 뭐지
1: 다 가슴 되는 저런 게 지금 리카 리수 그 정식 단위 다 예수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채난바 대모이나 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지나 총우 우르크 롱칭거 원도기 감성거 나총시 죽소체대 고득시비 디줄 카르마 납지랑거 나총시비가 체크 타통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체리 특거 두고 보우자르기미 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공성거 와르근데 등티니다 등이 나초 더몽더근노거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친능아시유 응아리와인 아리에다나 두고 총총 청마그라 히슬다르 다인이나 다 야머크 크르가 담출 디친 다니 인지나 가초가 인지나 제튼 디친 단디 톤라요카 디다나 영 디친디 다우즈가 차초 인지나 영 공성 쓰게즈 요크 디친 그 두고 총총 청마그 차르진자 태요 아리에다나 두고 총총 청마그 다 담출 디친나 초코 제튼 디친나 초코 강터 공성 디능아 다 도유 그 리카리리 영나 도이크 샹그는 없이 디 한친인이나 영 조금 총총 상마그 아 런거 파사 파일라송 파마 등 산더 런거 파사 파이크 희샤 망아즈그 정주 디 한친인이나 영 디진터 스타 마탐노그 삽시 회차 능 기스 시비 로카 등 참노그 잠릉거 시중 저진 허리중 저진 영나 차리 희샤 등 레위 회차 망아즈그 로주 나 영시 개치그리 아리 드나 두고 총총 청마그 나와 돌라뉴인자 디랑영 나총시비가 틀림 생가능아 두고 총총치 로카등 참니 아르히트 페조 주의 탐노그 아르히틀 망아즈 쳇다고 리시요 아리 드나 리리진 모트 마시비 양원데 나총시비가 측근 로르다라 두고 총총 청마영 러시즈기 냠주이나 저모레 아리 드나치 러실럭 서원냠춘 마시비 야르문데 림츤 원마그 투클럭실티 영치르 중와즈기나 쳔모레 롱우나 요누그 쪼고 총총 참마그 포자르김 등 산데 차르식도 뉴이야 아리 긍르지 등나 흔터 기프르처츠 영 테바 멍데 사퍼샤 셴미 테퍼 판바점 짐바이 증 칼라판 세고는데라 아리엔드 다니 부자르김글 인스 몬마그 투니 냠츠누 르슬른데 땅릴 데땅잉 르슬른데 땅 찬자누 르슬럭 사르와즈잉 치초 무타라 두고 총총 참마게 나요크 아리 두고 총총 망아즈크 사샤 르슬 파처르 로즈니 차리다니 두모 두고 총총 영시 망제르 영 롱나 메누고 두고 총총 참마게 십드뉴인자 부자르김글 쩐수히체테 영치르 탕싱 돈주이야 아리 긍르지 땅나 아리파 능퍼쳔사 첸더 키퍼 마저리쩡 스티와 셴머 줄와이 누르라랑니 렌땅 총스 영나 림반자지 더르 크게 리치르라 아리 땅나 헨더 기브르쩔세영 티파 멍더스퍼샤 셴미 티퍼 판바점 젬바 이쩡 칼라판스 강터 조고 총총 상마그 총디니위리 랑게 히샤브쩡이 홈니르그 린데인제나 쫌바그 지기주다 시가 친는 거 돈체인 리 데랑 럭실캉인 지타나 데랑영 포타르김그 사샤 럭시케 토니 자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다팅이 럭실럭사르와즈기 쳇테 고르시요 리 쪼코총총 상마가 나와 돌아뉴고 윤든 근주 지우텐 영나 탐을 죽바디 원바 체이 강화 암 영나 똥뿌르 카르와타스 조고 총총상마고 뇽즈 가우치란 난땡게 쳇다 보자르임게 다롱 탕식 논주이야 윤든 겐주 지우땐 영나 타멀은 죽바디 원바 체이 강와암 영나 똥퍼르 크와타 아리 데른게 럭신 된지나 영 조고 총총상마게 나르집가 롱아 마르케라 녜비 워카젤리 담비 노라냐르 중아리와이 ti hanchin ni jina yang chuk chong chong chama ge che khang tan ji na chuk sa cha lg shi li na chuk kha chi pha li la sha yi na chuk dan jina kong tong dan bi ru mi zeng ge la sha yi na chuk la sha ma nga zi jina ho lun zin ju ta shi ge chi na nga chin ngi wer de da ren ge ru kwa sa ji ka wa dan jina lg shi ta dan ji ma nga zi lu chu shi ju da yang shi ge chi na go Ya, nyongnibi, tuku chongchongso, tengdi na chongsi pi gatsi lim tsinga nanga chan chongsga xsumdamo zi chetakwa dhigisiyo.
这个穷穷苍马个样，让人个感慨大得。苍穹里里个那是永个例外，但那苍穹东门子呢，就给正直人，就给正直个那个样，那穷人嘛，多是粗鲁鲁个死了，个样是粗鄙些个弄得了，俺们记得准备认为死了。人个是吃些个弄的，人家吃得过这个西药。但那这个穷穷苍马个样，年比说的也不是个正经个例外。苍穹里哇，提拔个是个能啊，俺那等子个啦，西中子，个是穷子。那生不吃得过这个西药啊！大大马吉跟卷藤有你啊！那他们的西中干从研究干弄个这个穷穷苍马个样，干不脱的啊！那吃个龙啊，舍不得软着，得那个提拔个是那个这个弄个啊！那他们的西中干从生不赢，西又瓜得的赢过。这个参拔的比干空个能啊，那穷西比的藤进行我这个处理，就深刻了。公安人家娘个三没人弄个，除非进西这个通通是这种我这经验。第二次年纪呢是这么揭露因为是这么着就干那个这个穷穷从妈妈给他等于更近那种差不多等啊过路那个是这么阿米是我是功能的切得过这个事情这个就提出跟当初呢这个穷穷从妈理下个词的给自家个人的母子是注意啊而等到这个穷穷从妈给这个一股子黑了等地那种是别个这个残穷动物就给定这个那些个第二个切得过这个那个是了年梦的你个而且娘子经用注意

야뇽이비 아리 쭈꾸총총시초나잉 알랑가 제슬라시가 가니 아 알랑 알랑히니 마츨 아랑가 파사 파이크 타몽 마임비 다 알랑클 아 다인이나 롱슈가 차촌지나 크게 아스티라 걸라서파 다니 인이나 쭈꾸시가 촌지나 크게 동런자 알랑 다 망라라서파 나잉링히니 쭈꾸총총시가 망그리 디 한친 인이나 잉 게서거 동러 남 틀근 걸러라서파 너무 링히니 두고 총총양식이 뭔가 보자림거 스캔팅거 야로이나 조고 자위 절름 강망스가티나 두고 총총 초촌지나영 알갑수식이 남아나 죽지옥 대인우 쟁게 두고 총총 상마게영 아랑아랑한 디쇼거 차신 좀이 디쇼건 주한탕 요나 영 파마등 길긴거 로그리 됐더니 나초 나총시비가 체크 조기 딩질거스컬 마시게 됐더니 아랑이는 옥트츠기이 다닌지나 아랑가 가숙지가 알랑이 아 다닌지나 영 조고 총총 상마게 옛난도 누가 영나 초랑이 그 옴난도 누가 갈라스클 요파테 원도기 감성게 조고 총총 망아지가 럭지거요 내리와이 아리 다나치 망아 뇽뇽뇽뇽 다마일란디가 등아 조기 딩질거는가 체트 고리오 누가 조고 총총 오도지 소글롱 누가 실라 가영스 소브즈 세고노 아신디 진행 유엘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나치 조기 뜨긴질 그 걸음질이다 등이 아 조금 총총 노르지 초글롱 노그 실어 가영슬 소브즈 세고 노그 실어 년문디 년당나르 조금 총총 참마게 예고스게 정아 탑타 아리 대한친이 형 조금 총총 참마고 제문이는 그거 노 네월더 가영슬 소브즈 건강이니나 너 예고스 희주 대한친이 지나영 조금 총총 참마 가영슬 소브즈가 듣고 있느리 총디니블이 아랑가 파사 파일크 다 파마그시에노 나르뜸라 시중 너 창만지나 이고스 히주 한치니 아랑가 파르킬마이긴데 이고스기 정준데 나수 특대와 빙근질라 리 디한치니지나 치 쪼꾸 총총오나 치 르마글롱노고 시라 냥가 시 특세고노데냐나다가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 지케나가 시주일

0: 뉴턴 뉴워크 다 지금 제와 전통스 보늘다 기본이다 그 랭기 지금 총은 앉아 랭기 지금 와는 앉아 그 도모스 삼동패
1: 리드 리드만이 따티랑글이 쯤드질이다리 공가 갑단데지 가는 이고사 양나랑기지 끄듬드질이다리 지셴난도 지도목
0: 따테나 랭그 긴고 거든 과정 같은 거 하셔야 나도 고모 아 테나 랭그 다 총리 따우스까 다 지금 랭그 하마 전진전에 좋던데 한이랑 전진전다니다 랭기 소프총 만정 통정 소프친거 뉴스가 다 망원 답지고는 그쪽에 랭기 로 란트가라서 과 이노고다 키르기 게르킨 전진전 소프총 전진전 들까 좀마다
1: Reddit.
0: Я думаю,
1: я не капсу дему.
0: Ой, я.
1: Я.

ཉམས་རྒྱ་ཚོགས་ཚོགས་ཆེན་གཅིག་པའི་ཅར་ཏང་གི་ཞ་ལུང་དེ་ཚིན་ཉེ་ཉེ་ཉེ་ཉེ་ཉེ་རོ་ཡོ་པའི་ཉམས་རྒྱ་ཚོགས་ཅ་ཆུ་པོ་ནེ་བེན་གོ་ཚམ་ཁན་དེ་ཉམས་རྒྱ་ཚོགས་ཅ་ཚོགས་ཆེན་གི་ཇུས་བང་ག་ལ་རྒྱ་ཁབ་ཅ་ཞིན་དེ་ལོན་ཆིན་ལ་ཁ་མིང་གི་ཚོགས་གོ་ཚོན་བེ་ཅིན་ཚོགས་དང་ནན་ཅི་དང་དོན་ཉམས་རྒྱ་ཚོགས་ཅ་ཉེ
나 쇼고망아랑 알릭 땅 제치 자툼 제치 마치 자툼 머스르 찌머르 미비 송추부터 마치 차즈 소제 자던데 단시랑 징게 웨츠르 동 마롱스 냠드 제츠게 조이 제모 구틀레스가 총구 마츠 공시스게 베데 남랑쇼 네멍잔데 교진이 요정 네우데 도메리 옌라 네멍잔라 찰만다비 나바요스 아르그치그나 차히 잔당 뇨총어릉릭제 네멍젠 자적근대와 제득등 일 머치바 제멍도 송요 총리 카드등 리콘냠신은 냠리 제신등결진 요 차응이진식거등 잠능시우 남바디르그 네멍젠근 폐지라 카수요 수고잔바식은 자르야니 수고잔바식은 자르야젠지 네멍젠데 야크소시 판츠 야튼시니 화암주르당 차슬 저초 라그츠지 담버르리토 테몽게 제치자 춤당은 통다비 롬지고 흐치는 몽우 냠니시기 네멍젠데 이르기 진잠능 카트드 송데 카키 화암주르당 라그츠라 덴지가 말그지 차그버 몽국세 도스 냠디제 추구치는 냠디제 추구제 주의십등 다르뚜고 십실지제리 공연바등 냠디제 추구제 공르뚜고 야크브 성미 냠더 드뷰 간디 냠디제 추구추친 제 조이닝네 예체사수 등 도듬 주의지르시데 머창머르 응이 판토비 냠디제 추후든 즉진 제기바데리

예멘제 호세 저거 체비인 거 틀바 아부도 레마레 크거 치니 시그닝거 고모 터키 등 파키스탄 호세 저거 체바 등 소다 아르브지 자 저거 특순능 시그머롱 위 닌다 등 아부도 레마레 크거 호세 저거 체비 존진시비 마시라 년층 컨이 등 위 담신능 사이지르 소다 아르브지 예멘제 호세 저거 체비 와르근 특순능 할린 자 저거 던지진 비캅스 터키 등 파키스탄 저 먹던 잡기는 소심 세진 요슬 케자급대니 소다 아르브지 차스 등 화음줄 김판거근 그 특수디능 시그머롱 위 그마등 네오 선적서 동의 골니 아부도 리마리 크그샤지르 후세 저거치비 응원지르 시트메비 차르친돈 메스르 소다 아르브지 먹던 게준 참 주바든 후세 저거치바름게비 그거든 메퍼퉁게비 레와톤 요파 자적시 대례전 키다룽 담슬베 구먼터터랑 그 야큐른 칸라 글롱시바든 특수로 진체 메퍼든 자득든지르위 니브 오고 산즈디먼터터 먹던 네퍼 흐흥시제인스르 Nyehunu Yemen ge khusay tuk chi baadang Yemen se zhung ma hung la Gyaabchul shepi sota arib ji Tukzun za tuk da jirwaadang Shugni jim parndaadang Mamla nam zhigu ni Pansan lan jabgu shibari

요르는 난든 린든 한쪽 그 티니니니 잡르시던 우크라이나 와콩 차청와 등등 게스기지라 도르르 동와 암지긴 조위 뭐 게르등 초바드라 먹비 거듬 셰트비제 인틀데 니동 예르글이다 그비 티니니 월 아당우 소적 제랑다 동진스 요르는 난든 린든 한쪽 그 님들에서 죽베데 멍인 대유시 트비지 여름 석지 뭐 게르등 초바 동승라 거듬 시요 거듬 시 트블란 대유 뭐 게르등 요르는 난든 공토고 야크부터든 로와 스타인국등 네메게등 초비 여러분 난드는와 공거 제너로 가근족시바 여러분 난드지 메게등 리콩덕이 가금샤일라 망글등 화암주르제

0: 야 조금 나봤잖아 샴니 고드군 누군 참디 로티 로와 도리라 마타시 도마니 글랑 비타시 남카세네 동는 지인 드나와 꿈 대응 레츠는 다 똥컹데 냥컹도 부즈거 카버톤 동아시 도본데 거 카버니 레츠인 야 조금 디모 오데모 야 조 대응 글레츠는 디나시들리 레와스 샤티요
1: 俺はね、その地味な感情パブドマスを感情、メトナンが全部ドミニティ。ラマプロドマスコルンウィ、ドミニカンレ?感情メトナンが全部。お、メトナガルティ?おやおや。いや、タナカブジミネスナコルグラ。いや。いや、ディモ。
0: 야트고 넘바데는 삼드는 아치 라와두리라 라마타시 도마니기 냠는 치피 다시 남카스 군우고 동네냐 문데냐

야드고남바 데나 샴니 치치키 멍타타 라마 라모츠고랑 위 셀레니다 카툴로스고노 게지냐모달라 산록스 진데이나요 나르진터스카 무미레스나 신킨제 조코스크레와 타르트 아 다리기레스니나 고드기네옌

PR 세딩 상관한지 대나다리기 리츠인데 잠든 초스군의 거동은 탈런디 토니 반찬할디 문족주일 리슨데거 손룩바등 좀득은 간크바스런 다시라 다클바식도 제초부 다클바 응득세런던 손 린칭이긴 갑지미 리츠는 나수용 틀좀 다를 다시 들었어

0: 반직 지그 나셰 그 시문형 총그 나 깡그르 세마 철가 그 나 녀터가 나니 용가 그 소슴지 와니 인직가 그 다치 따르마 와니 주가 그 랑이 머실 카미 레송니 세가 야 당아 지그적 그 지그나 갱구 아그 마라 쟁기 칼고라 칼고지 민가 지그 니그 지그나 갸르키 그 덩그르 그 송쟁기 나 카치라 녀치 지그 덩민 다 지그 섬그 지그나 갱어 오모 동라 마 쟁기 나 카르기다 콩기지 민게 세지 야, 다든 친구 아파 나바 글랍 친구 하크 나바 긴담농 용구 파염 나바 디친라 딤디서세지 젠지그리라 야, 다든 파도 공구 녀마 인우 신대와 녀미 온당 인우 든 파도 강성 다르모 인우 또 강르 가루 접길 인우 다든 파도 동역 다르마 인우 자차역 기그 노르 인우 든 파도 르기 메롱 인우 친직든 녀가 람든 인우 다든 파도 마치 르미 인우 저 코르 냠뇽 조금을 인우 든 파도 성접 생화 인우 능어츠 멍은근 집 인우 다 파요나 마체린 통요노 파요나 셈나 데스킬요노 파요나 말로 갸브레요노 미실 마르고 겐거 히너드그리라 야 다킬 마길은 지긋은 감니든 파마냥아 돔디아라 탕먹은 엉거 데스킬은 더 좋지겠나 다능 하무 자랑 겪고리 든 말이 능자쁘고지 다이르타파 쟁거 팔로운디 심제와 쟁거 팔로운디 심형지 쟁거 팔로운디 유머르 자거 헬렁이 인더머르 세립 긴덩이 인더식은 워미 성하리 달라 꼼쪽 선보 잠지기 시리 쇼저 답제 메크 손도 예리 예크마데리 인더거 몰음 따위 피치크 합성 가루 니세가 야 다키르자마 고칸좀디 팔로르그 쟁구 공거 쪽에 오소놈 쟁기 타니 꼬리 다마성슴 쟁기 능처듭지 나슴제와 쟁거 팔로니 럭가르 야시 납딘능아 다슴쪽 덩크르스탄바지리 난무시그 까데티틴 팔로카나 크영요니세 그든마루 무난점덩요니세 그 워추그 샘나간능요니세 그 치마야침정아 데스킬로니세 그 다다탕무그능나 도츠원니세가 야 다든 파마냥아 좀너르까 파채토군다 나요너르까 파요띠 파그 뜬는키고 파요띠 파그 슴큼키고 다 파요띠 파그 쩍뜨키고 다 파메나 파그 레무이고 역수고건던고 하쿠어거스르고 다든 파마공그 녀마인 우공 녀마진 뜬자게요누 어디가 멤버라 침긴마인누 어디가 긴마진뜨 본제요누 능어추멍이 즉히고그세가 야 다든 진 파루 탕무가라가 나든 뜬친 파도 군든 키든 마루 샹쿠게리 키트도군더 라용고리 랍친그 아빠한다그 교통가루 위리스와예리 라꼼쪽선 보짬지기시리 달리에롱따 다르카템드뜨기 치클 하상가루 흔니세가 야 달라꼼쪽선 보신럽 그든 하미 답근 포놈그 어랑게 기그 레근그 키로시그 로니즈그 제리 루나슴 조가 야라월리 뜨슴 접게 떡거지그나 Kiklu handa minin, tu masu minin. Da nyerangga lamka rangga nyakgo, nyerangga shawa rangga dhubgo. Da ki yu hama chungna shamda nyongji ga chunggo, shidiwa chungna lura rikka ga chunggo. Ki nyip gengu nih tamshiko, tap gengu nih shigigo. Chutsin lo lama chakgo, shigza lama changgo. Chutungzga vino, tunzga yogo, din hama simkma gagan chukgo nisiga. Ya, da ka cha mong na changyo ge lo jiru, ka ba mong na changyo ge lo jiru. Ni ka cha mong a tam chi nyong nyong yila, nyong nyong tam chi tabdi yila. Jigta jinzam nong yong ge payam na ba khayang da da shi zing bo si ye. Ya, da cha chu ka chi yam chun ten bi da shi gu, ka la war chil me ge da shi gu. Da cha sum sing jin de bi da shi gu, chi lu ya chen bi ge da shi gu, da shi bin sum cho bi da shi gu.
1: Yaz gmol hanji yangchirin janshi ngartag chongandi rgapsiz gina. Da terang shapa shanar ka chir gamba yuk, chung zhomba yuk, ndarga yang achang nyam gavi nang tsiz giri. Tanan samdani terang janshi ngartag chongag gachang di chikta ju yel. Rgatang chang chung nini ibdan, rgatang chang chung xim chig ibjil, rgatang chang chung xim gik xim, rgatang chang chung xim jil nga, rgatang chang chung nigi nga. Chintuyi ka zheng erge teng zheng chung semge semteng. Chig mawi ka zheng erge teng zheng chung nini yubden langji ge jikti topkari na erge teng zheng chung semze gari. Danan samdani nzhanshi ngartag chachig paa kartag tanga dandan shi.
2: Darja gandru dang shantib gergi namba che namba ka kumzong. Nga na payil tolu kala mangzong ni tuanpi nzhanshi ngartag chachig yin. Ni mangna pahmuwa yangshisir. Dalu

주지인 니데랑 세비 갑신다 잠출라인 그 쳇바서 야 촌마 홈 촌마 홈 촌마 홈 다초초 조라공 조공 안은 근정고라 조사동무 근저된 사초 도정 아리 코스 저와제 위성접죠 매전도 금강적 저지 전천 자위라 마초 숙전나 직비 성지 조지 섬나 직비 성섬초 유라 마제범라 저마리 섬자틱 제조만 코동랑 앞자초 아니 선더 화리 신컴닝고 업전와 마조니 조커리루 고비 신컴니 마집전 범마조 마초 那不得把这四面前你他阿尼公妈姐母求修着的比宽度求宽度东哥来着求他母撒样本地求其他诺的哥里的你西拉诺人他母求应个宽度的那求扎起他母的比较求就都我米西拉着地求呀呀大求求求拉西拉求这不是同步这是求莫里阿妈宽度求给个他母本是求 마쇼마 화든 나무 저기 암니 유나 저연거 다노 릭슴조 지초야 야 따따는 남는 것도 우니 허쩌세 무공자랑 잠다마 죽공아 차디니 마마 허공아 숙저 사체마 지공아 사마리만 빠뜨이 남이야는 녀미시 카리 차디니 마콰 카리 아지센 무수랑 무수니 기차 자그 자그 너가 손즈그 너니 많이 너자 손즈그 자그 자체선 만드니 지금 다자가 자체선만데 칸이 지나야레 쪼거 셋거 샴니 지난담저 쪼거 셋거 와르거 자체 동무도 조저고 누세리 셰리 촘마홈 야 다와르거 자체 동무도 셋거 도모능 아능이 셋주능 아흐실이 셋터 자미게르 정이 우무 펑리 차랑이 까빠용 쪼당 아저이 까빠 도지 대통이 커고니 셰리 셰리 촘마홈 야 다야라 까마고 걸렁이 마라 다마던 거와이 치명 침성 거 침마톤 나지거 라침 잡지 능아 사거 답과 터지지거 사거 답과 터거 능아 카르송 간무숙 지근 거 카르송 간무숙 지근 능아 소침 원무 천더 듣거 제마뇽 마모 서슴 듣거 천용 타즈리 토슴 능거 제마뇽 마모 퍼슴 듣거 천용 타즈리 남슴 담누 세리 셀리 촘마홈 야 大家都跟中空做些技能的不散不通不散嘛那些个不散家能给你问那些个那年你几个送家你些个送个家个谁问你些个那什么你几个送家你些个送那个家个那么多你些个那些的什么他们那些个呀的什么几那些个蹲的什么么那些个家母头就见着家们那些个你些的一些的全嘛哼 야, 大家呀，他呀，他是那阿米吉鲁牛牛一个，加能他能他是那咱古木嘎楞楞一个，花这边能啊花树一个，加胡斯里那不在一个，加那毛里盖了一个，啊加那见个总里一个努斯里心里全嘛哼。 야, 大家总看摩托牛看摩托那些个总看从红的买你些个牛困靠见的你些个，加怪一加个也拉送你些个加个加微些个加个加微些提加这个，加怪一加那个也拉送你些个加那个加微些个加个加微个提加这个，加怪一刚接我来用你些个十八个比些个这个十八个比东提加这个，加第那总共的你总共努些的些的全嘛哼。 야, 大家那个工作做些紧呐哈，可做个人工作你些个，那个钱木家当抢的是你些个，工大人就在骂你些个，喊到做领导请你些个，马上木做个人工作你些个，这土马家当抢的是你些个，工大人就在骂你些个，馒头做热闹请你些个，我操，做个人工作你些个，大多啊家当抢的是你些个，工大人就在骂你些个，馒头做热闹请你些个。 加工加他加他是那农夫从个站在你这个送的里东西下来是那户头里加路出来的你这个马加索进了地多一路这里些里全嘛哼呀大几根过来这不是弄你三个他不过穿的走都过你这个三个他不过穿的走多那那他都也都我摸你这个眼睛都快快你这个马就马村的你这个公公没人跟起你这个 公鸡东那个下山，你这个他不过木，那人什么作业，那谁的心里全嘛哼？呀，大米巴塔巴塔是那西卡拉根什那巴，你这个恩娃用这个那巴，你这个日满农村头那巴，你这个你到瓦罗城去，你这个每站就扎几个，你这个每站龙门去去，那谁的心里全嘛哼？
예사다야지나 요노다다지나 토노도 카를 가르금 토보소 옛내지 샤금 출마 야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르자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토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야안자치덴비니엔콘족보남바 아양식 함우땅 퍼파브자 아양진나 함우지가 랑비 저거 서슴 제모 공아스 서비아 멍르시 고드시오 비 청미멘테테 센시능버 르가세셰

야, 다들 친잠지 형님이나 청무시 적서 제소성마 대모이나 조시담비 원조를 못하긴 열크끄터니 다양한 소성마 아소 탐호하강노그 히르크시라 청청때 손은 오르클라 롱천지 체대철나 청무시 조남라 고득시비 나 청시비르가슬 다통린스농리 한등점성나리 나이나 린스너근 돈슨바 아침으로 조인 아

0: 샵츠 아나르레
1: 젠 게르겐 바젠 라르레
0: 능 허리 텐텐 아나르레
1: 쪽보 천사초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저저 참퍼시니 얼랑아 간다저 젠저러워 가스셔
2: 야나 청지 저서 디나 토머른 아서 데른 거 조기 드긴저 그 참바 청운다 그 나식 조일 레 조기 드긴저 그 참바 청운다 그 나 정월 그 롱청 그 런츠 그 능니 야 제기 체더 조보 청청 저거 로시 그 공성 그 럭시 그 쓸다 데른 거 드시 요노 그 실라 동모 인지나 로저 청청 아다와 양중 그 능노 그 자치 러시 세고노 그 랭헤 모태인 야 아치은 등잠나 아랭헤몬드

대리젠 남진그 소위촌이 나치 정치 쇼라잉 도능 럭보샤기디 럭시 등 티중소 탐동탐어 쇼바등 다동 문의 요비 무그 고누그 응이시 떡고브리잉 짐기브르 마슬 참마 참마그 럭시소 탐동대잉 고무중 대간치니 나치 남진데 년층라스다와등 카플라스다와 로글라스다와 호이치르다와소 쉐티 디츠르 쉐츠몽고르지 쉐르 어장타리 쉐던 조아데잉 하정 갈치와리라 다동득 한치니 주보 총총치촌나 통츠르 제신드 겨와암 므늘응기치 디토드 차등금 한강아송다당이 반치해 준데잉 하정 갈치와리 这里现在人都给大东阿七门恒了送出些特色我七日进的人都拉的那门恒了盼盼已经行中事了这一个一查的那都我妈如果我能够出些次而且这个叫人等等谁如果给我能够出些次而且这个叫人啊人都给我能够出些次而且

요르릉 난정 린진 한초크 티니니닌 차브르시도나 우크라이나 와쿵 차청와 등등은 게스그지라 도르릉 동와 암지긴인 조위 머 게르등 초바드글 암그비 거듬시에 트브제 인틀데 니동 예르글이다 그비 티니니와 다응우 소적 제릉다 동진스 요르릉 난정 린진 한초크 닌데르사 죽베데 멍인데유시에 트브지 아름 서그지 머 게르등 초바스동 흐슴라 거듬시요 가가듬 시에 터블란 레웨머 게르등 요르릉 난디치 공토고 야크브드거든 로와 스타인국등 레웨머 게르등 초비 요르릉 난디등 와 콩거 제너룩 가근죽 시에바 요르릉 난디치 머 게르등 리콩드기 가가듬 샤일라 망글등 화암주르체 톤콩을 잔바 논툴 시에버 스타인국 시요 요르릉 난디 린즐 한 초기 다룬 머 게르 흐슴등 초바치 데먼 체린디 비머 나 흐슴지 가가듬 망투리 시르페게 터자요 사둘이 망토리 실패비 머게등 초바 긍인 시적도 셈이 요르는 난디지 선토고 바다나 니동니니리다 니브르 우클랑게 냠닌 자득데 제르지 요르는 난디지 어르시 거듬 차콩 담지르지 제체등요 멍허 어르서 거듬 시비 시트브 고르탕 니스지바 럭터시오

0: 만들 작심 김종콩나 최소 김종콩 등 통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데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지진 젤
1: རྒྱལ ཁྲིམ མཚེར ཅིག ཉ ཤ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ཆུང དང ཇོ ལམ
2: ཉན ཁན པ ཁེ ཚོ དེ མོ ཁེ ཚི དེ ལྟར ཚོང ངུན ཡང ཇོ ཉན ཆིན ཁང ཨོ ཁེ ལ ལོང ཆིན གི ཁྲིམ ཆུང དང ཇོ ལམ ཉན ཆིན ལ སམ པར ཨ ཐང དེ ལེན ཆིན གི ཚོམ ཅིག པ དང དོན ཚིན པ དང ཚིན ཚོ མོ ཡིན ཐང དེ ལེན ཆིན ཡིན ན ཚན པ ཆུང ངི གར ཡོད ལ
1: 参拜等部聚会也十等参拜你把加成一下人学年就通地连村个参拜等部聚会也十个参拜能啊是有一了聚会起码从什么呢成七七等人派呀聚会也十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3: 가마모 쇼지 마요 같은 티는 거 소나 그런지나 다 다우르추 셰일카 셰모르가리 니체나라 네 로마라 마스타지 롱크리옹고 요메 마스타지 땅이 이제 아춘디 셰티나 롱크트키 니 그긴드 고너 롱크트키 스니 니르카 니기 만난 조그지기 다수다 롱크 조곤장 또 장부 이주 몬세 커치 세마라다 나 그 로마라 티나 마키나 나 만난 조고나 롱크크 그긴드 고비장 티스가 동스레 티카르 그 돈치 쇼지 모크 디앙겐지나 존디단 독클레인 독클란 존지나 돈치 쇼지 존노다니 냥그레나르 초코 냥그타 요크라다 모모산 존지나다 돈치 까마모 참마트레 승인디 심성카스크르크다 나는 그 수고 따라와는 아마 좀나나다 야마나라는 그 디다 침성은 그 실리 카스크르티기 도너카 그 수고르카 좀더 까나니나 막 마티야티 쳇던 데딩인다 다소다 디르케 몽코르코리다 모모산지나 지츠자츠기슨 조코나 인디레 디앙가다 고모사인지나 르츠 통스츠게즈 시앙가 덴지나다 승이 수가트 잡죽지트무 까마모 카르산데랑인지나란 데니 통스츠자게즈 쇼고코 마치 존토인지나 통치 참마다 승이 수가트 지코나나다 다나 냥그린지나 롱코트 롱코트 롱코트 알자라와르츠 코노 타장군지 터카다 양촌지나 라랑 냥버마지고노 장부터리 디앙가 토모고 통치 까마모 그 터키노니 통치 참마셔지나 양 미야 시기치고 돈치나도 야마나타 미코 메누 야마나토 친호 메누 토무리 타탄토미 샤치 세콘데요 아주 포마 촌촌 시바 촌촌 트르카 로트니 야르만 조노 와크니 돈치 촌촌 토무스카 코르데 데지나 타탄토미 샤콘노 타송 샤콘노 디 돈치 조나 루인지나 다 조니니 샤나 키니인지나 니 칼로 안다고 롱코 코르코르 다르스크 니용고 요미냐 버마조노 디 헹겐지나 촌 조사가 람촌지나 니니 아주 상토코다 유츠르토코 람촌지나 양 참아지 로그머 요나 디앵거 공주니가 니 로그머 공나란디 로그머 체르시 사산다 로그머 촌촌토 모요 그터가 다사메탄다리 다디 헹겐지나다 라완난 요는 녀라다 짐토 마 요는 마르 마 메리데 나리다 양 냐브르만나도 마비가 심 다 심제나 그제치든 디기딩 오다몬 크루용고 요마타 마티 내용고요마 마티다 체기 고리존나 초코나란도 고노 도모그심난도 존독 제일까인지나라 초코 다섯단 요건 워크위나 초코 강한 요건 워크위나 롱커도 용나라다 너무 여술클로 남니다 뭔가 직스 조르지마르 장고도리 되긴 요건 그런 거 심나도 못한디도 다섯 같은 신대인지나요 또 그거 좀 그래 칼로암 손지나 직스 적지근 조카 장고 맞죠요

0: 그런 바가 같거든요. 이 한국인 지나다 아주 동치라 더 랑노가 또 먹은 도가 다 아주 조사 조유한 선지나 라노나 다운노 자노나 다운노 또 뭐라고 들간 선지나요. 이 자좀 더스터서나요. 고노 마르고 아주 랑랑가 다 아주 회정나 좀 걸고 그좀 되잖아요. 이거 고노 마르고 저런 바 더스터라 아데 그러고 장고 뜨기 터질이 되셔요.
1: 제제 간라트지 체 རེ དེ ནས ཞོན ཡིན ལག འདོ ཁན ཡིན འདེམ ཚུལ དོན ཅིན ཞོང ན རང ཉིག གི ཁེ ང ཅིག སོང ཅུ ཡིག ཉིན ནང གོང གི ཇུ ཧོན དང དང ཅ ཐ ན ཉམ ཇོ ས གང དག ཡོ ཉིན ནང དེ ཁོ ནེ ཡང མ ར ཁབ
0: དར ཡིན ན ད ཅུ མང ཚོ གི རང རང གི ད དེ པ ན ཚ གི ཉམ པར ཇོ གོ ས ཡིན ཅིན ན དེ ཡང གི དོན ཅིན ཞོང དོ ནོན དེ ཚོ ན ཇོ ད ཁ ལོ ར ཁ ན ཆོ གོ ད ཅུ སོག དང སོག ལུ ར ཏར གི དག ཁོ ན ཆོ གོ ཚ གི ཅི ན ད ཚ མ ཏ མོ ར ཚ མ ཨོ ག ཏར ག ཚོ ཅིན ན ད 저정은 산인 지나라는 그 캡나 저기서 노바오고는 장부 된다. 저정 그래 자꾸 고치다 덤더라는 말 대인지나 돈도가 다티 있는 거 돈도 도모다. 아주니 또 반지나 카브지. 돈친 정도다 고정나 어다 람 자상 저기서 치셔서 뜻이 돈친 정도나 띠워더니 빠르렁이. 다 로무에요 그 기타 일단 로무메서 다 주용 노사인지나 로무메서 그 도무사 제한 거 머리 대인지나 따와더니 빨렁이 냠렁이 사니 거인이 나타타이게디 디앙가인지나다 녜나 쪽고 다소이나 쪽 들가 참마가 에미 보는 거다가 치치나도 추무지니 나타 빨렁이 데인지나다 롱커가 나오니나 다 트겨서 우터서 사람 녜나 쪽고 다잠바 아주 소들간지 나타서 사터가 나오니나 다가 니츠나도 들가 카스마 빨렁다기 다 아주 다니단 좀 되냐 또 다트는 되느라단 비슷한 이데나 대쪽 다 카르크크 돌진 쇼마 쇼마 오다 타카나 몽크 거기 좋 거기 지나다 양마나 타카나 니 저제도 그 토스커가 레마 하즈가 저런 지 양마나다 오단 소토 제이티기다 나마샤가 지다지 승이 돈친 청소도 그 사르니토 구딩 사차 잠바스 거기 저 대고 또 장고인 지나다 디 조안니 미샤나 주고 주디 도모인 지나 미니다 잔음 치사 такана лонкур маза тендина нини даре манжуси та сагнина дуганина тарка сама парлани аница ами хону ваница та чумузина та лонкур кана нини нина шакондар ка сама тиги парлан ди таза да харацги гуитина чонатра эчра та чон такана лонкур та ми ми тора джамиле тена я ти чокран ранга та ставрис ми нери та лок кари та сарги дона лок кари ди дин така лонкур та кандиоби ти ди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아직 좀 그 갖고 쓰기도 신호 장고 그 칼로 좀 되게 되나 재미성이 다 그럼 무슨이 니게 아 왔더니 지 골문도 무슨 감으로 해주지 다니 니언이 돈을 지라치기는 어 골문도 무슨 감으로 티란 저리 이제 아 회전 아니언이 이제 니 와니 아 슈즈니 지지기 된 되게 골문신 되게 뒤스타까니다 돈지 슈즈쇼나 돈도 슈즈쇼나 그 좀 더라 맙지와 티미다 그 완전더니 특제던 장고 또 머리 또 장고양 얘기는 말 또 장고 치사 얘기는 말이나 회전아 ཁྱི ཁྱིག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тоги оязи тозди да там чит титанин самжирбам ретера тиртакани ятами пунута анни тири чан такай шица катига мечерсе бу мемори тара такани тача тондог жамба кыв жиги жети очу жана да ямана тица тарана чамнатым менара ё да вотасын ким сасасын тиган гатачи дали там мобиди там камама утти такани тасын ман кама тири та тазуда отарны ми мокрка тонти жонду тага куга диген ми подонаре кенама трата тат оно кама монор трита чус минута за дизина раканре я хочу та вренди на ней ломоно не ти цай ты на чорнер не то пока прдя дани ты на ней ты дан на чорнере чера той же на чути варта не гомо вланда не чини чи тени вот а така не не вся ти мез зондян ти на та не то ба юнги ты ирон не то ба юнги ты ирон на матрат 다디 돈덕강 마마 쇼리 뜻투치리 주 시가간리 다 만큼만 손노고 그러므 원이다 사른 돈은 될까 참아고 그러므 될까 참아다 버스니 칼로 많이나 뭔가 그 칼로 많이나 나는 건강 그치만 이거 보는 말 대인원이 어떨까 참아 손지나요 그 주문니 돈 내가 또 바카다 마주에 니가 이다리 돈덕 내주 참아 더 말주하라 버스니 곰주시노 뜨기 뜻투치리 지나요 시가 참아 그냥 버 죽고 사드리
1: 레겔라 뜨지치 디 츠기응기 탕디 첨중 당 쩐린친 동쯤드닌죠 레친디 좀즈바 당 돈즘바 당즘 소모인 좀증겐 크라 라야자 히당 자히 돈즈비엔 다클로아 피루인 치킵 다클로아 아강측 세랑 당 손음른 친인 렌친데 총응생 친당이 스츠마윤 한강기 로즈비바인
2: 다네 비진지 디슬 저그인
3: Sormun oshkil alonchin.
2: Sormun oshkil alonchin.
3: Sarangir nyamdu.
4: Nyankanamba, chetsu demuina. Terangna jirtsiga dagwe tsi nyesim deng wotsiga dagyabi tsi jigni. Jartsiga dagyabi tsi jigisim yinla, zalhkpari. Shuni sarangir nyamdu le tsinki, nangtun ghanadi jigshal.
5: 中国生于罗勒的地庆腾格威格斯习近平的两个家庆生活等生死们一零一四十万日币龙腾村地庆节点日等和什么苦路为参着些李成格上海的都市文章老庆节将军中国做生的马尔默格将军来家卡图米路各级国务的战术是为我觉得所谓人民顿点国是存在过北京的地丁学生格哈斯斯坦节总理人巴等不能接车能
6: 从目前请求申请用经过这里是被存的错无后一中英格三部差不多是罗东川经过人事的三部线上中也压在根本送去问该觉得存的三轮的地兄弟能顿了是不得年如农中国生于罗勒的地庆腾格比卡斯中共中英格这就不熟知而且可不及主席中英没给主席习近平给等中英格参不在的 家用家家气生活等生死一零一等不知下话这部人比龙腾村地庆家点着等那个什么苦路为参着些习近平给单顿大陆的人家家人家团次来迎接的生徒三十万真的俺们的团次的单部送进西巴等团至罗勒中国的这位用习近平给南极单顿人把所属等啊等使用给等中英个接触过这个乐得的南某些的 中四部全用你打不了用我跟着单地动啊等生活都不相喷生世纪节世纪盘里切的等地生理节说的团结了些你等彼此盘里切的动更特别吧生为把不是生日节他不能第二天的动啊一路等等你做的等立着不了参比你这个单比中四部这个真实的而且生为错啊那里的是单不是特别的
4: 멍멍제대통나머르가다지등아야크부도움저롱아통지비 중날 등 리팅은 날은 하모니 만지 제바니 름국 찬글 문터드 자제비와 등 저름제 대통 샵스르 쇼바니 나우진 로충 대통 쇼디 송중와 근판 도님 등 최속 딩크르 쇼르 자비 저윈 초트는 고송 자자 문터드 제튼터 동진요 랑지트 멈버 테르범치 동시르 저르가 요바 등 과중 등 사쿵와 그 대통 샵시 고툴 마르진 도님은 토엔칠등 조아루등라 녀르두고 송아등더니 처큰 토이나등 진바 완길견날 잔늘 수고 중내결그나 도문가 대통라노비 제스킨의 소우식의 제료바마스 만지 돈콩 보친식생요 야급제 니층들의 긍지기대 제시수제 시진핑가 등 강문란접등 가치는나대 난지단돈 로튼 germeki 원국 조원전비 셰수 르는 다신 셰바등 고지 송들등 냠국 냠돔 Manggug mangdum jisha jya jinchungsi de mamang mangzugla caisuk ka dinkura shivin chotin deng deitang shabshin donchul shagi. Naji chabchin gugdum lan tongchin sheba deng gugji jya tabji jelagsa deng de caizhin towe guni mazugla nal pukutsal jemar dunggi. ginal tang chungnal ngwenku chonzin la chadum lagpu shi de zonal matsuk je de tang gansung la khinong gi ba ma zil manjin chotin chawi thonkung de zarim de shu par ganda tungi mengher longyen saje chemur zarim matsuk la kha shu bi chungnal tang chanal chapshir she bi chedun ge shu ji ge sa khung shu ur pe jin yu chakhin thowi na tang jin ba wan gi je na su jin thung ge chungnal tang ta tung phowin ri tin tang ma pe ri tin su gun jung tha bi ri tin ha ri ti la ma de 甘肃以左南的南日个经验及其的差事的协控是这个有门和甘肃以当地切断的该学的一了中南的破壁哪怕三亚人不满热了黑土个兄弟地出了中南的右臂哪怕三娃根本直撤了个右臂从马地腾前程马勒个嘎顿站着多顿能几个人工盘克不及巴呢咱们用其克连比罗松切马瓦等其盘地单比南日个蒙古个协特克银巴马子了家克家人工盘贵家 所以我们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工的人 바등 멍거 제용서 루 지금라웨비 워무 사야가 뭐만이라 야급제 름국은 잔고지 HPV에 름국은 만큼 도마제 로충시 반다 야급 등 머르게 망와인라 존의 로충게 디급나 제멍 데팅 용웨인 거스이 디급 회장인 나는 그 론직도 야급게 데크 지금지 냠들기 시바등 존의 로충게 데팅아 글퍼도 동웨인 게 쮸베와등 무희 등 리비지 쓸 샘컴 리바 카부지 수가 나름그니 데팅 것이 고 톱자르 베디 하모니 데팅 나르스원 버르컨데다 농인 장구 중앙의 값스 랑지지 만진 초등가 존르샤와 저름터 쇼바마슬 빌로톤콩 저름터 쇼퍼라 건들당데 만지등 홍구 냠리가 샤위 람슬 티청도 동화등 대통근 거고데 저속지중거 고름능 리퍼시데 멋속 용라캬바등 최속거 딩크르셔위 대통 고송 자르자즈니 종길게 땅르 젠즈튼 셰퍼 대통거 망저 제튼다 동제리
6: 중공 중앙 차슬 주여징어 也是了这就不肯个总理李成给大个比起你的你年生黑的都是不能空给南极单顿这就不输这习近平跟温吞的昨天李这个配置东地国的建设等改成等也用温吞昨天李这个促进结果等短去了他身些给这个内战等将都个战娘这战绩就卡不出个进冲学霸等参次了三十度等吞里三十度了我的娘这等是不用我的跟的动画 阿拉伯萨尔维尔吉尼昨天配置黑钱动画萨尔特尔团里等忙比团里接送等阿迪尔吉尔西接建筑色动画温吞昨天里这个马特的杰尔吉杰勒色动机上海老后家克马特布吉尼过了去了瓦尔地做了大电视日里枪机切了去了车了马等昨里车了米团子等地过了去了人们等拉子是不能
7: 没他不是给你当这里边的这不下不系从啊当没他不是给你觉得当作战这真实的过日节年时神李强给单顿没他不是给你说这三日的团里就撇地了年人人能把三日团进用这有六次就过了去了几但是他昨天里日节六次马勒个当团进了谁当团里节能把几第二日真的等是不是说昨天里日节参次了三日的当比这个人不是了我是动三日正式的有比
6: 正解就做成利率等正日的六次的数你解六次送这些你没他不是给你等做成这里边下文数个用你跟的等是不同啊等没他不是给你解看你六百个你混吞做成利率就配置了你把所有的跟的东西什么这个三十分等团结了多的么说一点么是为这个你人不是来跟的同啊等这正的进解我跟你那里配不是些你利率跟你们为数个用正日的进解才解了来跟这些给 昨天恰空个特蒙人人家干的那么呢昨天经过等我的地做地了这个你可是去了松松松个这人把等这的昨天来人家团结了下不是立得很厉害蒙我真把等你这不下不是等那么人家特殊的基金都出了些黑钱的动画而这个所说开立等他不是的开立冲正个这个你讲解结果了如果这么些呢别的结果了黑等站出了个差点去了没不是钱的动机 上海也忙过什么的可能忙被团里恰空他了俄罗斯这个的就为参加了三十多个所中立的黑人 리청더비니 데케제 사르툴 코리긴지 중등 상해여 마웅비 톤리티브지 코리직 속제 니츨라 지론 십차능샹 알레틀 특카 등 차이들

0: 등그 잡승 직종 전동 쓰시니 등그 숙소신 직종라 전용니 근들 등화 등 등시 등수의 등그 리듬지 냠드 담진 등 조회성 어디는 레굴 샤지 젠틀 진충시 바등 어르송시는 머퍼 바등 어르송시는 머롱와 어르송시는 만둘 바지 저직드 개플 셰비 도크 체르 등지 도담 나무 등 제와 사무 송들 등 글쩍은 친둠 냠든 진저 진충시대 로커르초 증간 크르지지 샹츨 토위 리실비 홍크근 지중시니 어멍제제들 예드브 조증가 차스라랑 등 남영 진충시기 다티 리니지 샹친은비 고틀 리실 등 샹친은바 존바얀지 론튼간바 샹친 등의 어윤 등 진훈 어윤 샹친 타뚜리 공진 간크르와 소우 종치르 등 크지 등스지 존간 크르간 장친 공덕제 켈리 리든리콩 토름 로블링겐 간크와조 총문더도비 중영리콩겐 간크와조 아마수 당크크 주른 아윤당 조총냠들제 간크와조 더 총달식
1: 다급이 진이르니는 성중의 아르사금바 송시분글출 총다 살릉다디데 아르사금비 통콩 송시부등 총라지중 톤리페지 아마총간 송지제 리든크라 냠다 제무시 省庆登于书记中把刘启帆从的是个把马斯了当时省政中把刘拓银关进行亚克姆能在居然的是所持的等经营送就不是严的勇敢可是龙腾从的是个念子不同时从文登甘肃四川云南我中能在的科技机省中王爷亚斯在根本送就不见个了就了这个他们了娘的忙得过了从的里丹顿 你为龙给人的叔叔是通空娘们住的等吞力娘们跟乐子娘们住了该带娘们是几件门本的日子总得吞力节对不特的家不开干部等研究了叔叔顿等乐子才日记娘们住了给恰不正西了擦空吞就的节送就不接中南吧托门的这不是行吞力才日间等才等真子真的真正我是郎从的里南接单顿 格勒去了这个他们啦，蒙特个国内吃不着西班的，生中俺阿姨吞着接送就接种点么啥吧，是个得西班村上。阿亚尔萨根比同空个尖头的维持了他吧，我们接着等，都会托人个监控送就等，查空个彼此都会拍的啦，罗格勒些不是，拉姆次了多人个单位端详等。格勒去了这个他们的屯里拍的啦，那车皮他们个眼睛的些的，那把拿出接着做他们啦，那个不如说吧，人把干的着是了做中白话。 哎呀，这根本等，每次哎呀，这研究了一下，差不多得懂哇。林肯建在做了个特训，你只做个用，送修不等，参这个等通比，俺这个研究出了修比，只做个可以个老百姓整个。格了去了这个他们的查控团队的集中个，他们参政的些的，俺们这个真做个拉姆这个提升的懂啊等，俺们这个给老特的节日这个做些吧。 查成这套等这了这个节目组建设提升的等你，查空个了为团队集中的些的，三年两个月了个人出等这本跟得懂个。个了去了这个他们的配件件个在每本入围，他们大部分的些的，研究等空的马路子个正些的，国内改成等着吧。真正参政了些，你去这个懂哇？研究了手段了，个了那么做啊等提升的懂哇？ 生中我阿几个人在推荐，阿亚是在跟被空的里头个整本，娘们多呢。生中我阿研究了几个人了，潘春杰一起等开人托班文件用本，跟得同个。个了去了这个他们的得去个团聚的娘们个了解，他们个就得记得，啥空个了为他们的娘们个了合作的动画，参加了团聚的整个个都内次了起了动画，里头个才几马了，伢的团子个真心呢，阿亚是在跟被送去不等。
0: 彼此都为配件件，难把事儿吧？念不得多给。错错的从人生前那个啥就讲个了，就了这个东西，恰是能够被你自己参照的些。生中我爱那个啥的哥哥，上次的节日节，他们先把马事，也是在跟把研究那个事儿节，准备差不着些。大哥为青年人呢，二等二来研究去。 中国等哈萨克斯坦跟土耳其的杰克姆黑虎的贝里朗姆的哈萨克斯坦的阿拉姆托中切的地，相亲之中的神长人吧，陈继伟等阿拉姆托的多比中给这些用词把苏放起，阿拉姆托中切的国族人吧，奥尔扎斯司马古洛夫朗姆拉西尼黑泽普。你看那把，当地三十年两中连城是啥子松？ 林村的松这个八娘什么才能等松这个干科的话，说那么才能等花不得那家做木匠，打克的话都是才能，这就不打克的话，俺这个才能等松么人。

야타나 워크믄딜리슨 타동킹아 냥킨 쪽보즈그 카프탕크메나 나치 샴니 테릉글리슨드그 치트코민 삼리르가 지도와 쳇튼자그 테릉니 마켈라 카르스 군우글란드 코브디시지인 제치카 튼든당 삼비 몬데스

야 조금나 봐 되나 이런 글이 쓴다 그 샴니 고르고는 그 삼리 러티 얼마 부모도마 글랑비 유하마 랑구 니만다 스고노 그 망런다긴 망런다 소소는 삼리 러티 색그럼 영나 갑지미리 쓰는 거 와샹 킨제 족보요나 영 레와 카니샤 주고 고르고요 그 나바소 그 고르고 담진신이 레츠는 페퍼가 없으시

야 조금만 봐 되나 이런 걸 있는데 가와장지 미뚜나 그 미뚜꼬보 파세고노 그럴 냐몬디 돈이 반찬아 비문주구디엘 다리길 있는데 그 솜득 받은 솜득은 간크 바처럼 다시 등 다클 갑지미 있으면 나 좀 영 좀 다를 다시 들었어 다시 들었어

0: 네토 뉴욕에 다 지금 제가 전통 스폰으로다. 이거니다. 지금 랭기 지금 초는 남자. 랭기 지금 원하는 남자. 지금 또 모습이 삼동패.
1: 네리. 리트머니 따티릉글이 쯤답질이다리 공가 갑단데지 카르누 이고사 양나릉기지 끄름답질이다리 지브샌난도 제도목
0: 따테나 릉그 긴고거든 과든 츠킨가샤나도 고모 아 테나 릉그 다 총리리 따우스카 다 지금 릉그 하마 전진제는 좋던데 한이랑 전진제다니다 릉기 소초 만정 통정 섭진가 뉴스가 다 망원 답지고는 그쪽에 아는기 아로 란트가라서 과 이노보다 길기 길긴 전진전 섭쪽전 전들까 좀다 버튼 시작함게
1: 미리지 레전드 바튼의 희원의 개침 버린 네마 닥슴 그 탐실라 같은 시동다 알아 그린 그 진전 바든 우마 개침 버리 주용 우마 우마조라 셰코노 길긴 남바가 길긴 디칭기니 모르장장 좀 마인 버르 젠든 그 길긴 그 과든데 지스송나 길긴 진전 고노 좀 마인 버 대진 그 추지라 양런 그 힙샤 윤든데 조르조데 한토가 고 초라세 고노 대진 그 데른 글이 친듭지리다리 갑다이노 과든 치에다가 망와나 톱중가 람카 나리 영화 등런 그 삼비 안도피 디웨 접진스 론주고 타 히몬든 신이인
0: Yeah,
1: then it comes to demo.
0: Oh, yeah.
1: Yeah.
2: Don't think you're long for Tonsa.
3: Are you a young and young a mosa?
2: Person like Catu Monsa.
3: Argasula, the wooden sa.
2: Not your long tea, madam.

0: 야세든가선칸한지남바데릉글레친디흐동츰다근조주일레친디인돈츰바땅르쫌므드그반침르르마땅르쫌므딩간크바노른초르타르클바식로치초타르클바응쫑체릉소노므른침지인
1: 샴땅 스티비 쫑기데 디스 차땅 르라진나 디승 함브르 테츠밀

1: 杨安安南西个杨安的马松大哟呀西，阿拉罗子呀那个我种罗呀那个罗子罗那个我种罗，当罗安杨个吉古古我种罗西，吉只勒木哈个康罗古我种罗呀哈曼扎胡张那尼种罗西。 다티탕나르페가야노고 다루는 설가 후천만이 종로티 떠나몰고 와야누구 종로시 단로 떠나종아 종로구 종로타 성성참 오천만이 종로시 로시성에 로냐 소리 종로시 제네도 꼬다 뚫어 종로시
0: 하라 samu la ge se re dong re yang je la mer ge de ne samu la ge se che de yang se re se re do ga samu la ge je re ma la yin a yang a che ha re ti re samu la ge

0: 마라차지라지야 아르고요까고아리서디타나요스냐무고아리콘크라세나요스 로고시엔도고아리삼비케나요 로고존아고아리마라차지라지야
1: 하라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는 그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든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치거든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짜르톰샤제인 디초는 녀르치거든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든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랑흑 단숨기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i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in.
0: Sornin oshkil gomchin.
5: Tsomun oshkil alonchin.
0: Saringir nyamj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a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 yin. Nyamkunamba, tsormun yangju nyanchin kang oshkil alonchin ki, nyan shiwi lenchin ngwanda dang charsun, kilchi nyambar gwa zhanchi.
6: Namogi Tunji, Pegegi Lamne Nian Junshu. Tandalingeni Sensimbani, Zhongyang Mima Gunjub Lungti Likungi Pegegi Lamgi.

0: ཅེང་གི པ་ཏོང ཏོ་དམ ཚུན་ཅིན ཅིག སུ་ཁ་སེ སོ་བ་ ནེ་མིན་གི པ་ཏོང ཏོ་དམ ཚུན་ཅིན ལ་དར་ཅེ ཆེ་དེ སག་གུ མེན་ཏབེ ཡུབ་ཏ དུན་ནེ རང་རང་གི གེ་ཛེན དུན་གུ རུ གུ་དེ དོང་གུ ཡིན དེ་དང ཅབ་ཅི དང དུ གེ་གུང སཅེ པ་ཏོང ཆག་གུ་གི ཆག་གུ རིམ ཅིག གི ཛུགྲུན དེ ཕེ་ཅུ ལ གུ་དེ གོ་པ དང དེ གེ་གུང སཅེ པ་ཏོང ཅུ་གུང གི མང་ཤི ལེ་ དེ གི ནུབ དུན་བེ ཆག་གུ རེ ཅེ ངོ་ རུ ཆེ ཡུ རང་ཇོང ཐུང་གུང པུ ལོང་ཨ་ཅེང གི ཆག་གུ ཅུ་ངོ་ བེ རིན རང་ཇོང སུང་གུ ཁུ དོ་ཅི ལེགཏོང ཁེན ཡོང ནེ ལེགཏུབ ཆེཁ્યુ ད ཆེངཟུམ ལེཏེ གག་ཇུ མག་དབ ལ གེགག ཐོབ ཆེཁ્યુ ཡིན་ཤི རིཇུ ལེཏ ལ དར དིང་སབ ཆེཏེ ནག་ཛེ ད ཛ་ད དམ་ར ཆེད གྱ་ཇུ ཅེཁ ཇུང་གམ སུང་གུ ལ་སོ་རོ ཅིག་གུ ཆག་གུ ཆེཁ્યુ རེ ཤ્યાང དང་དུ ཆོ་ཟུམ ཤི་ཅིག་ཁི མུ་ཤིང་གི ཆང་བོ ད པུ་ཛེ ཇུང་གམ སུང་གུ ཅེལ གུ་དེ ཏོང་ཨ་ད ཐབ་ཇུ རང་ཤིང་གི དེཁེ ཐུང་གུང ཚུ་ཤིབ ད ཐུང་གི ཁོ་དེ སོག་ཇོ ཆེ་ཟུང་ཅེལ ཅིག་གུ རུ ཆག་གུ ཆེ བ Sashi nyo zi ngunmei ki ngan ki nyinga treshe da Dashib zini kyun yong ne bewa che che de Namsi hajang ngenpa tenpe kubki Gyegong saje denja denshu Cheru huda dongkyu re che jo yu
1: Digile kong ne bewe ne cu Mingara rimshin dundu duwe tuzi su lep yu Sane ka ki tuzi tamzin ki Dunle che bata Single tuzi gu dong chen ten Juri dokpo chi gyama lupar Pangzu na chuk tube genne che shing yu 랑게게 루눕서귀토 추제도베 가세 투수레 유베 루눕서귀게 리마탕망베 서시기 케줄레시디 사네카키 제도 메저와 송유바시 리마탕토 응어디 추제 총제 제베이나 참보 유베 괴저시 추제 총제 텐데 뉴켄라 커습시수 균투 체로 단 유바타 탈로 추제 치니슈 정니 사도네 유 산도수 타도르도 내페 개신 민용화시기 토토 너도 주제 총재타 주도 인지기 주제 최총재 주기 회배 응바체나 능능레 닌주 응노르토 로도 녜서기 휴 스전투 주제 디부체 페츠 리마탕투 디부체 제키 갸자 총출하 송휴 산네티케 유법 단두네 사카이와타 유기네 체시토베 신게 조그르나 꾸이단 휴진 너도 주시에 조세 런부 휴페 된레 나르베 뜻대로 신 유바타 민아르 신신 용게 리마타 스퀴키 추제 무제 치동 갸라 두신 휴 자자르 스퀴투야 추제 두구조규 지린 류허수 탈류 야카르 추로히 쇼켄티페 신가 카시에 추누뷰 Singlè Cienpè, Singtùlè, Singgè, Kìsù Xiongwà Tà, Yùbù Zangsì Jiennè, Xiu Dùnkì, Chùzhè Ngùnè Nyàmbà Tà, Gè Zhòwà Rè Ngùngò Chìbè Tè, Zùbzì Xie Xù. Tàndè, Dìgè Chùzhè Dùwè Tùsù Lì Yùbà Tà, Dà Chù Tùjì Gè Ngùnùk Tù, Chùmzè Tò, Chì Zùng Xì Zì Yùbà Xì. Hè Lùng Giang, Tùng Giang Shù, Zùbzù Gè Bè Tùsàm Yùbè Jì, Singtù Kì, Xiu Kien Tè Bè, Zè Xìnglè, Nyàmà Mì Rù Tà, Zè Tò Jì Rù Tùng Hwà, Nù Bù Gò Bà Jè Kì, Lè Tùng Hù Tà Bè Nè, Chùzhè Kì, Dì Sà Rè, Kàng Gò Lá Sù Tù Bà Chè Yù. 明儿 重点用的出这母体骨了落到穷血片全部让我把钱呢点别出盘年主军不是没出他淮河处淮河处界社会体满面落到人心命运个月那么些来空间我把钱呢这么安慰人三家忙不了恰不不去行片提起了三年卡起谈点那么些也不如他们进去的脚怎么都谈落到苏干起行去 河南华总图我都出现七东国家哈气军队来个人提醒于把他行进用所车主小学如卡蹲着出去这松他车主出现七西塔阿东出家规制前的车主来军来给人提醒于山东运城图母亲家的女婿满面楼道对三十块钱用牛肉所干提醒于情总体用给主力干部三年十七七片图来个擦擦五五安七给于把他主座接干部绿把的旁住拿出图片给人提醒于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사괴바라 게그 페규르 올랭키 더고베 체니쇼니 닌초베 선규르 용라 존디토네 시도 중화를 신나 니드 짐주다 속짐기 존에 켜공나 미데 게그 페규르 올랭키 망년의 계례라 남자 숨주 소주 외조로 채봤다 망조기 맞아 고로 통주르 갸다 응업중아주 낭전치제 여진 남자 대달라 단다 고림 덴뱅아 그디 동신유 민아라 망조 맞아 남장 계진기 족준나 쇼베 파르동 균등아 체제를 조신유 테나 추비 개공수 로데도 추저족 준태 망주기 맞아 고르 통주로 갸다 주민 계하 동주로 이고 제유바테 대정벌에 갸지 개주 캥하다 정중 개 바라바다 장도 로 테제 개공수 민아라 십전급의 남장체 망주기 맞아 동외 남장기 체가 송유 권답지 마라 rangyaki shabshuke ne motu leksu tangde mangyarikile namrana shubhe gyurim chogi shibjen netun da

0: 강에 튼주룽아 탁주 후다 제대 대여 남라 나잠 튼교다 나잠 락다르 토표로 그디 동교래
1: 디글레코네 비웬네츠 니셰콘 중국중앙키 덴비체튠 루튠 후창성키 표장경종 등위기 오윤타 균례 오윤 수지제기 겐시주타 간수신위기 수지타 균례 오윤 오윤제기 겐시주민파 陆军王军政旗培养政总邓伟杰书记团军列欧云欧云杰旗跟习近平白石陆军吴小军旗甘肃行为杰欧云团军列欧云书记杰旗跟习近平白石陆军罗东川旗从为行为杰书记跟习近平白石
2: 나무 최딩기 양덕디네조 그라 피규르긴 도착 인터넷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그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는게 생겨린 양자리 제시
0: 디글레 운의 베베 니츠 어리 제자거 점링 차둔 우율 행강기 니세 공격자 제배 딱제 니슈식 랭은 받아 어리 망조 개정업 중업 된기 어리 중국의 자료 염려에다 지도 체급에 문진 체대 니동 이슈 접시 로천도 어리 망조기 림신 중국의 지도 체조를 갑조를 집에 배조 대의 균생유 딱제 제발에 응원받아 지둔 당기 미니 중국의 자료 염려에다 지도 체조를 갑조를 집에 도제대 니동 이슈 쟁을 올래 갸제네 주토로 손대 니동 주국로 춘기 주제 토슈 슬립유 대신 망조 당기 미니가 중국의 지도 체조를 갑조를 집에 배조 된유 니동 이슈 저지 로다도는 댕기차라 어리와 티베 망외 중국으로 점링토 지동 체질을 조신 유배 문진 체신 유 다등기 딱제 체윤이 어링아딩 업주다 계사 화생 톤기 미타르마 니동게다 업중아 조지
1: 디글레코네 비웬네츠 급제주 교지배 냠제게 소소진키 지단 정신키 실주티 체니 순인인 뉴욕도 유배 냠제게 소지게 부수 고수바시 급디 냠제게 소소진키 주시 방글레 체제분 라허만키 구조제구토 담시빈테 냠지제소키 네바르투 랑스 메다사르 따당양타 진베토 딩서페 귤주체디 라르향 기듀투도 치구베 네두체휴 냠지제소키 총치 구티리시 구조제구마소공키 시치나 점리니 타자 니만젠도 귤신휴페 피쇼디 도토 메바시 레제주휴 아리종통 트럼프 닌티르 구조제구 담시나 이제 강교 돌판 동초무 원장 초니뷰 파르 다와주지 파르 어리게 소키 퇴린 파르메 땡구지 동투 참조키 주류 조미투베 예바양메 제주바시 이런기 중투 피지시지 양키 사네디게 투투 체니슈 솜닌 냠제게 소키 지당정신키 실수추 담시에 비균바시 내주비바르시는 피지시지 양키 이런기 란초 댐부르 송주타 점링시디 링자타 예급기 당완라 지구르톱주 비구체균바시 이런 게 체제분 알라기치 체니슈니닌 어리종통 트럼프 최고 보냐 웨디키프타이 뉴욕도 투제세바시 어리초기 어리탄 이런 초니부 니투 라양 슈미체규 그리체 유제주바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예멘 후사이 작제기 사네디게 투즈 체니슈니닌기 공모 대신비의 주주니슈 접시 인낭 소디 어렵기 F지용의 닥젠기 먹듭남루다 갸주룽줍 닥젠기 먹듭남추 후사이 작제기 준진세배 서구이라 카도와 제구이 탱 죽고 채봤다 제구이기 믹빈니 예멘기 타이증아대다 조부응아대 말리부응아대지에 임봤다 표미더 지부추배 민남망부식 치매수 유지주유 후사이 작제조기 제구디 투법 독도 침배지 소디 어렵기 예멘라 견동 카도 제구 팅 국제 숨주 소주 채봤다 푸디키 제구 제 여제 주유 소디 어렵촌에 대퇴도 내급 렌제 제 매발에
1: 생겔행게 콘세선 주르니르 수켄 레전드라 탐바 산람히 레전 경코난케 다와 트리나 타 삼데베므라시
3: 메메 다치키 원주 랑바르 추기지
4: 메메 부치키 난주 르부르 주기지
3: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4: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르미 저원이 냠지 덴데 양세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난 경워치
4: 中华民族的作者内色党、读书内色、热文内色皆宜。